0: 이제
1: 넘어.
0: 가세요. 관중이요. 와라 와라 가자 관중이래.
2: 땡큐 굿나잇.
3: 다시 대략 넘버 2 람람 쉐베 게지 군주 타웨토 푀기 난초 센시예. Hi, you are listening to Lamrim Internet Radio, Tibetan Buddhist teachings for the planet Earth.

바니 장주 쌤 셰바데 태양 최담제 얘네 상계의 정신도 세야겠다 예 상계 봤을 때 이 공도 쉬었나 신제 탐제다 뉴메르바 마다고 쳐지 태가를 빼는 상계를 했으니 상계의 정신을야 그 태가 과야 가고도와 따고도 세야 둘이야 삼다네 그 정신으로다 그 군섭의 정신 그 털도도 쓰이베이나 뉴메 아니 셰발레 샤데버지 Sara Shadeva, the name in Duya Sangeva, take on the Shivan Shiri. Then I showed him the Yenna Sangeva, Ranjindu, Lamji, Drubji, Nimbu, Chusum ever top of all, Shane, or Yasangeva in Dusane, Pena, Tao, the Gulamitsi, Tilum and Raiudua, Dilla Sajajam, Shower Shower, Junsem, Yadanila, and other Navajos. Mondo Jangish, Kablia, Pesi, the Dongatung Tunil Majaje, Kaja Travalia, Jarina. 각자디 말이 시사야요 말이 각자 동바디 시양 샤버지의 말이스 그래서 지들네버 대신도 늘레 리브르체니 냐버 샤고레스나 동아 투문기 다 다와도 잔시 귤라메 커돌라 트물루보 와니다 연대는 신이든 실사 디 땡네 마스 데니 신식지 찍벌리고도 원도 증스다 귤라메 증자도 찍벌리 다디 나도 야 젠셰베이나 세샤타오 어고 뉴메웨세 데 다다 아주 시네고 뉴메웨세 대당 드부산지세 뉴메웨세 탐지캠베 이신이부데 미 트마드 제마제 데네고 타네르 캬바다 요레디 이네 싸와 웨싸와 가서 우리 그게 정신이 트메 그래마뇨 뭐를 트메 레마뇨 찌부찌부 사다 냉주를 여순야로 냉주를 매순야로 먹고 죽도가 폐지 유지회사를 자나 냉주를 매 유진주회사를 자나 뭐지니시나 냉주를 여 뭐지니시나 냉주를 매 되는 거 자자가 알아대요 예상계 봐 사다 뒤인 말에 최선지 얘는 상계별을 신도 남기 주지 님이 최선을 또 보고 Nyaya nyaba di danyi thar shiba di Tedebi nyungwe wese dini Shilaga nabala shadeba Mungu la gulusu shadeba Chene da Nyaya nyaba di danyi thar shiba di Tenya chwetumse yene sangyebe rangshin Be danyi jya yene thayi rangshin yinji Tadar Oge tadar druba Ni mayimbar toba wo Druba ni yumgeba di Tenya yumshamu nangay ying le Kundu sangmu Kundu sangbo 시대하게 융처모 나게 잉래 나가니 융처모 서주면은 실나시 자와집에 융 얘네 임을 떠보 주버처모니 터도 실험 자와대 대한 융처모 나의 실업다 융지 카동반이래 풍풍과 산재 탐지기 옆 멤버 얘네 숭도 주변 자와래 장주지 장주 쓴 줄바 잠재도 주변 정신이 얘네 산재배 전라 규모를 규모를 이제 대소 규모 규라 대외 뒤니나 Samamebe tuen mimi kata nyoba ni longdu dune sunji dhruba de du nam shiyan dune tarashimbe tuen dhruba ose. Dan dhribungundu shi dhruba yinsare. Chöy tamse dhemane nabaratakbe yishinji shaya kang gya yongsu machaybe kolo yene lanamebe jingodun jugwaya tabje tekbe shung tueba ni mikchawo tuen dhoba ni jingodun dhoba ni kombara cheba ni jingodun shugwa 슈네 모두 주변에 우주 전부 터보고 대단한 수준에서 소화시 못할지 몇 대노 이게 콜로 초신기 살을 튕기 주고디 제 다디 안다 규정 세야가다 슈디 콜로 초신기 살을 튕기 주고디 이게 단 남기 대라든 주버 제베 에 남기 주주 땡제 소진이 살아 튕기 그다 죽을 집에 탑 용서까지 땜바레스 기부 로제 접기 얘네 상계베 턴라 얘네 상계베 증네 콤바 접두도 좋아 인기 폐지 샤와네 메이노 다 가서 집어넣 시리 지 상하게 아니 최 컨디션 냠네 제가 이나야 동이 따오면은 냠네 시리야 시락하고 차버래 양글 예상 개별 정신 뉴메웨세 에니 가서 우리 그게 정신 용수 답에
용서 다 받아. 최 참제 대 잡아 임배 고아야 오시면 마셔.